0: 阿姨夫，
1: 咩啊？写烂翻嚟嘅咩？
0: 唉，你咪开口就闹咁阴公啊！唉，我今日唔知点解斩柴，啊，你成日都见得尖寒尖冻咁样，都唔知几辛苦。唉，阿爸，唔该你同我，走去药材铺执咗24味俾我饮，赊住先好唔好？
1: 哎呀！药饮添啊，
0: 哎，
1: 好心你咯，冇钱仲病乜鬼嘢啦？
0: 我都话赊啦，
1: 我话知你死啊，唔赊。
0: 哦，阿爸，我咁样同你做夫妻，咁叫你同我赊啲药嚟饮下都话唔得，你都唔好咁绝啊你。
1: 冇钱咪学人病啊衰老，我睇见你就衰啦，真系。
0: 哎呀，乜你咁啲噏得？